0: Wow. Wow. Wow.
1: 지금 핑크 어때요?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이번 콘서트는 저희도 처음 해보는 라이브 스트림이어서 특별한 무대들로 한번 준비해보려고 했는데 어때요?
2: 네, 잘 봤어요.
3: 너무 좋게 리언세하고 네, 인어공주
0: 인어공주가 이렇게 저희를 울리는 게 정말 저 울 뻔했어요, 언니. 마지막 표정 너무 이쁘고요.
1: 마지막에 리사도. 나도 무슨 생각으로 그 표정을 했는지
3: 굉장히 아련해. 저는 언니 얼굴만 봤어요. 너무 이뻐가지고.
1: 리사 머리
0: 리사 씨도 너무 멋있어요.
3: 감사합니다. 제가
2: 새로운
0: 페스티벌한 느낌
2: 마음에 들었어요.
3: 감사합니다.
1: 나는 그 내려와서 그 LED 거기 위에서 추는 거 보고
0: 멋있었어요. 와 멋있었습니다.
1: 감사합니다. 대단합니다 역시.
0: 감사합니다. 네.
1: 사워 캔디도 이번에 네. 완전 새롭게 도전해 봤는데 어떻게 봤을지 되게 재밌게 준비했잖아요.
0: 저희가 더 재밌었던 맞아요. 것 같아요. 그거 보면서 지금
3: 연습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.
0: 정말 새롭다.
3: 그 연습할 때도 계속 막 이거 너무 재밌어 재밌어 막 계속 그랬잖아요. 저희끼리
4: 앞으로도 그런 무대 많이 부탁드릴게요.
0: 아 저요
3: 저한테요?
0: 네네네. 리사 씨한테.
4: 네. 그럼 지금까지 계속 신나는 곡들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. 이번에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야 네
3: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.
4: 네 Let's go.

0: 제가 저희 블랙핑크로서 한 첫 콘서트 장소인 것 같습니다.
1: 제가 지금 무대 쪽을 보고 있고 저쪽이 블링크들의 좌석이었던 것 같아요. 되게 긴 앞으로 뻗어져 있는 무대가 있었고 그 무대 밑을 막 뛰어다녔어요. 너무 정신없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처음이었어서.
2: 공연하는 날에는 처음 일어났을 때부터 되게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. 뭔가 세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준비하는 동안 저희들이 더 잘 맞추고 싶은 부분도 안무적인 부분이든 노래적인 부분이든 맞춰보고
0: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무대 뒤쪽으로 가는 길에 팬들 만날 생각하고 공연할 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이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꿈을 키워왔고 뭔가 공연도 되게 저희 큰 꿈 중에 하나였으니까 뭔가 설레이는 마음도 컸고 기대감도 되게 컸고 네, 되게 그래도 소중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
1: 스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막 보여요. 영봉이 막 흔들리고 함성 소리가
3: 너무 이뻐요. 어떤 분은 막 삑삑삑 소리 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거든요. 조정하면 되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 신나요. 막 힘이 나요.
2: 저희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도 없고 되고 이 무대 하면서 더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상하게 그 물결들을 보면은 되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.
1: 그 마지막 앵콜 할 때 많이 벅찼나 봐요. 제가 데뷔하고 정말 정말 꿈꿔왔던 콘서트라는 걸 하게 됐는데 데뷔 초가 너무 떠오르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. 기억들이 저한테 뿌듯하고 위로해주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? 제 스스로를 창피했죠.
2: 투어가 끝나고 나서 꿈 같고 뭐 현실적이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면 뭐 꿈 같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.
0: 저희 블랙핑크랑 또 블링크의 뭔가 관계를 저희에게 또렷하게 알려주는 그런 투어였던 것 같아요. 아, 블링크랑 우리는

0: 서로한테 이런 의미구나.
1: 더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. 약간 그런 점도 보이고. 근데 그 아쉬운 것보다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. 그래서 그 감정이 더 남는 것 같아요. 아쉬운 것보다.
2: 다시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과 동시에 노래들이 준비되는 대로 새롭게 준비해야겠다. 더 많은 블링크를 빨리 만나겠지. 이번엔 더 잘, 재밌게 만나야지.
3: 비대면으로 이제 팬분들이 집이나 이동 중이시면 이렇게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저희는 화면 안에서 팬분들을 보게 되니까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이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한 것 같아요.
0: 저희 공연을 보고 좀 저희 다 같이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
1: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뭔가 다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.
2: 오늘 그냥 기분 좋게 즐겁게 보다가 행복하게 잠들었으면 좋겠어요. 끝.

0: Wow.
1: Wow.
0: Wow.
1: Wow. Wow.
0: 야, 여러분 어때요?
2: 우와. 어때요, 여러분?
0: 어때요, 여러분?
2: 준비해 봤어요. 네. 어떠신가요?
3: 네, 열심히 공연을 준비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신나 있는 것처럼 블링크도 보면서 되게 신나게 응원해주고 있었으면 좋겠어요.
0: 집에서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.
3: 좋아.
4: Thank you everyone for watching our show up until this point. We actually really, really miss meeting everyone in person, but today was a very, very special day for all four of us since we had all missed the stage so, so much. So I hope that everybody felt our presence wherever you are around the world. Because in our minds, we were all there with every single one of you guys.
0: I'm like totally out of breath.
4: So,
0: yeah. You guys.
4: So all I'm trying to say is that we really, really do miss you guys being in front of us, but we do hear and feel all of your support.
5: Can we or can we not talk about Little Rosie's solo song?
0: I hope
5: everybody enjoyed it as much as we did, ourselves, all the members.
4: No, but I cannot say, like, your stage was, like, crazy. It's, like,
5: no,
4: red
5: let's
4: and
5: go
4: so
5: back to Rosie.
0: Why?
5: I didn't know that the half of the song was going to be a video shoot, It was really cool. I really liked it.
4: Thank you very much.
0: 너무 좋아요.
4: 감사합니다.
0: 노래 너무 좋아요.
4: 네, 그걸 찍느라 이제 모든 스태프분들이 정말 피땀 눈물을 흘리시면서 찍어주셨는데
0: 콘서트 준비랑 같이 하느라 더
2: 맞아.
0: 힘드셨겠어요.
2: 고생했어.
0: 거의 못 쳤다고 들었어요.
4: 네, 근데 괜찮아요.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신다면 저는 다 너무 행복합니다. 네,
3: 저희 물론이고 블링크도 너무너무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뭐 제니의 그 솔로 리믹스도 와우, amazing!
2: New rap, girl!
4: Rapper Jenny is back!
5: 네, 새로 편곡해봤는데 저도 너무 하면서 즐거웠고 오랜만에 하니까 또 새로 왔습니다.
4: 네,
5: 그렇습니다.
3: 둘 다 너무 멋있었고요.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지만 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.
4: No. Wait.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.
3: 네, 저희가 오랫동안 더 쇼를 준비하면서 조금 예기치 못한 상황상 늦게 만나게 됐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모두 건강히 마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. 우리 블링크도 편하게 즐겁게 봤으면은 좋겠어요. 봤었으면은. 네.
5: 리허설은 많이 했는데 멘트는 안 했죠.
3: 그렇죠. 네. 이 공연을 보는 동안 그래도 다들 에너지도 받고 되게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
4: 근데 저희야말로 진짜 이 공연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. 워낙 다들 무대를 사랑하는 4명이기도 하니까.
5: 그렇습니다. 리사 씨?
6: 네, 저 이제 뭐 글로벌하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, 팬분들. 그래서 저 태국어 조금 하겠습니다.
7: สวัสดีค่ะ พี่ๆ bling ไทยทุกคนนะคะ Hi mom, hi dad.
8: Hi mom, hi dad.
7: ค่ะ